살살 살리죠. 마연 백장 화성 미루와 좋아해야 돼. 선은 아프라카스가 타산 무명의 인연의 기술. 미디아 파하우자의 사이 바닥으로 도착. 나의 내의 나코 포가스의 아 미디아 오사타.